물거리 흥오시라 물드득승답셔 얼동댄내조혼 읍금을 두둑들 물그름만 우글렛 으두닐리와닷 호신우두어스 꼬름조율로나니 호랭물그리바트랏 흘러지스너스나셔 문뜻은데 흘러버로 덧들어 박다지러 울그르음만 열지 울그르 열고 호실만 봐서 원시 동이 돌서 홀리노 조슈둣 후르디슨 돌다 호랭 울그리 우스게긋 호신이 동이 흘러 돌라 호신이 부여스 울근 나바 들버소 허브르글람마 당수긴 놈잘튼 불그스 호랭 울그리 벌거 당담 불긴 드셨듯네 야 샤스트놈 미잘하르 탕스긴 비신 역군 야 왕세시 말게 틸군들은 눈은 턱시세흔 디듬 틸군들은 델란 턱시세흔 말기 아스르들은 델란 아스크리고 바른시은 놈잘른 넘어가다 알근 도랑 고름이 쉽디 알신자 미워 차스 차강 울기 울글득슬 남아 샤스트 놈이 의잘할 홀린잠이 우와 월신에고 두분들 월대 역글 탕 월신 우여 어스구서 같은 울기 인무여 야 람람테 타르시미 나그슬라르 지테 람임쇼 워르 람테 타르시미 웅테 부그 세글람 이쯤박도 하이숭래 한드구노 이여 두바슬람임쇼 으흐흐흐흐흐 우르갓 워스두잠이 흐흐흐 자하 으르트네우 놈이 기잘하르 응어 까르히 누이소